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정인이 일찍도 일어났네요. 언니 잘 주무셨는지요? 저도 잘 잤어요. 6시간도 못 잤지만 아들이 이제 새벽에 안 깨서 좋아요. 오늘도 날씨 너무 덥네요. 밖에 완전 찜통.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일은 오후에 아들 대학병원 가는 날입니다. 진료는 금방 끝나는데 왔다 갔다 앞에 2시간 넘게 걸리네요. 저도 화요일날 대학병원 갑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돼요. 혼자 갈 듯한 힘들 예정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병원 많이 가죠. 예방접종도 있고. 네. 더운데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신청하신 곡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바비 김의 사랑 그놈 아이유의 러브레터 김현지 구두 KCM의 은영이에게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김건모 이번에 낸 노래 너무 좋죠. 목소리도 잔잔하니 뭔가 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수빈님 오셨네요. 잘 잤어요? 자, 목소리 너무 큰가? 마이크 너무 가까운가? 네, 그래요. 여튼 신청곡 올리시는 중인데 전까지 노래 또 잔잔한 곡으로 몇 곡 들을까요?

우리 막내딸이 오늘 외출을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논대요. 고3이 참 저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내일모레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친구 생일이래요. 그래서 나가는데 화장을 하네요. 그래서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눈썹도 다듬어주고 눈썹도 그려줬어요. 간혹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이제 대학생 되면.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애가 뭐 되게 뭐 진하게 뭘 하는 건 아니어서 얼굴 요새는 또 그냥 나가면 다 타니까. 네, 여튼 그래요.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올리다가 화장 해주느라고. 네, 조금 노래가 더 나갔어요. 자,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누나. 과자 두 박스 왔어요. 라면도요. 당분간 과자 부자입니다. 저는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요새 건강관리 때문에 일부러 야채나 과일 먹으려고 먹지도 않았던 것들을 사갖고 계속 깨물어 먹고 있어서. 네, 원래 과자는 잘 안 먹어요. 어쩌다 하나 먹고 싶으면 사다가 놓고, 진짜 하나 사다 놓으면 조금 먹고 냅두고 조금 먹고 냅두고 며칠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전부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분식은 좋아합니다. 떡볶이 이런 거. 여튼 맛있게 드세요. 짜장범벅 나도 좋아하는데 이러고. 신청하신 곡 이렇게 순서 전해드릴게요. 더 스카우트의 소리쳐, 다시 태어나는 밤, 별, 그리고 네, 태견, 우연, 우영, 수지, 김수연, 주, 드림아이. 우리 김수연이 다시 활동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튼 오해가 풀리고 오해란다. 네, 여튼 활동을 다시 해서 너무 좋고요. 나쁜 놈들은 다 깜빵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나 혼자 여름, 그리고 너의 진영, 내 진영 아니고 갓진영의 노래, 마지막으로 데니스 프로젝트의 86학번 청춘가까지 준비해 전해드려요.

아침부터 정신이 한계도 없네요. 아이 밥도 주고 설거지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와 계란을 찌고 냉면 2인분을 만들어서 엄마랑 같이 나눠 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 실내 스트레칭 운동을 쉬는 날이라서 부담이 매우 적은 날입니다. 선풍기 2단으로 틀고 있으니까 시원하니 좋네요. 밖에만 안 나가면 네,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완전 찝니다. 점심은 어젯밤에 끓인 어묵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정상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묵탕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밥을 줄이고 야채랑 과일을 그래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죽겠어요. 나이 먹으면 밥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운동도 못하겠고 죽겠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노래 올려드리고 빨래도 돌리고 와야 돼요. 일요일은 좀 바쁜데 그래도 여러분들 신청곡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티아라의 거짓말, 스페이스의 아름다운 이별, 펀치의 바이바이, 다비치의 곡과 트와이스 곡까지 모두 준비해서 올려두었어요. 우리 꽁치님 네 검진 때문에 그러시죠? 밥 그 혼 잡곡밥 드세요. 잡곡밥 조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잡곡밥 이러다 우리 다 호수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일단 국수님 시온님 우수님 3대 마름 네 그렇구나. 저는 그 햇반처럼 파는 거 그거 사다가 놨거든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이 너무 쪄서. 아니 살이 찐 건 아니에요. 살이 안 쪄. 살은 안 쪄.

내장 비만이라고 하죠. 우리 꿍치님 아직 젊은데 대장 내시경을 저도 몇 번 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튼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화이팅 하세요.

조용수, 위드 서인영, 그리고 MC몬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니, 그리고

점심 먹고 왔어요.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네요. 아, 밖에 너무 더워요. 점심 먹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땀이 졸졸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셀카봉이랑 무선 드라이기 왔어요. 택배가 뭐 모으는지 저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셀카봉으로 예쁘게 찍으세요. 저한테도 좀 주시고 야호 야호 하시면서. 네, 뭔가 주문해서 오면 되게 신나잖아요. 저는 근데 주로 주문하는 게 재료. 다음 주에는 병원 화요일에 갔다 와서 또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꾸미남님께도 네, 보내드릴게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그리운 그대, 여자친구 열대야, 인피니트 에이핑크 보이프렌드까지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아직도 댄스곡 좀 많지만 준비해드릴게요.

우리 꽁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살짝살짝 졸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짝살짝 같이 졸까요?

네,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막 졸음이 살짝살짝씩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커피가 땡기네요. 좀만 더 대기하다가 저녁밥 해야겠네요. 시간이 진짜 잘 갑니다. 음악 듣고 있으면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죠. 재미있는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 하시면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그리고 온앤오프 에이턴 엑소 템퍼스트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댄스곡을 90년대 곡 요새 곡 막 섞어서 위에 올려놨더니 그래요. 이렇게 또 본인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도 좋아요. 자, 덥지만 그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세요.

밖에 나갔다 왔더니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앉아있으니까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한 바퀴 돌려고 나갔는데 숨이 턱턱 막히네요. 자, 우리 꽁치님도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저녁밥하고 마실 물도 끓이고 있습니다. 현미밥을 할 때는 오래 걸리더니 찹쌀밥은 금방 되네요. 쌀마다 네 되는 시간이 좀 다르죠. 흰쌀밥이 제일 금방 되지 않나요? 마실 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것 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 힘내세요 하셨어요. 여름에는 저도 물은 안 끓여 먹어요. 네. 여름에 금방 또 쉬고 그래서 겨울에 좀 찬바람이 오면 물 끓여 먹는데 여름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2AM에 혹시 네 생각이 바뀌면 주어의 안녕을 말할 때 이만별의 이별한 이유 이별한 이유가 너무 아파 VOS의 사랑비 윤터벤의 서툰 이별을 하려 해 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유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꽁치님도 더운데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살살 하세요. 살살.

시간이 진짜 잘 가네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더웠었는데 시원한 커피 마시니까 괜찮네요. 저녁 먹을 준비해 놓고 대기 중입니다. 조만간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찐 감자 하나와 물 몇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장미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저도 뭐 좀 주워 먹고 왔습니다. 저녁을 조금 이따 해야 돼서 제가 배고프면 밥을 못하니까 먼저 먹고 배가연의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이보람에 매일 이렇게 비가 내려 주의 남자 때문에 알리 예상에 너만 없다 송아의 네 소식 2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고요. 댄스곡이 얼마 안 남았는데 뒤로 좀 밀어놓고 발라드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모레가 아이 생일이라 저녁을 시켜먹자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 윤희짜장, 그리고 탕수육, 양장피 이렇게 시켰습니다. 8만원 나왔어요. 자,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세 번째 신청합니다. 아까 우리 휘사반님 멘트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노래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졸아갖고 너무 졸려서 멘트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멘트 못하겠다고 하고 한 시간만 자자 그러고 잤죠. 아,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더우니까 그런가? 아, 어제부터 계속 멘트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여튼 배달 현재 20만원 넘게 벌고 있어요. 오늘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 한 30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와, 어쨌든 좀 잤더니 난데 자다 깬 목소리죠. 자,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중에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둘이는 전해드렸고, 터보 다시 타이푼 그래서 슬러시 멍 꼴테의 우리의 꿈 준비하고 있습니다.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집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없어서 오늘 저녁 시간에 생긴 임무 하나 완료하러 가는 길에 하나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커피도 미지근하게 먹어서 너무 찬 거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미님은 장미님 남은 방송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밤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곡도 뒤에 이어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또 형님이랑 또 마찰이 있나 봅니다.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랄게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시면서 비어네이퍼의 솔로데이 부터 세 곡 신청해 주신 곡도 이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다녀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 아까 결혼식 축가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밖에 숨쉬기도 힘들어요. 찜질방 같대. 제가 사우나 찜질방을 안 가도 사우나는 안 들어가거든요. 밖에 나가면 지금 사우나 문 열고 사우나 들어가는 기분이라 너무 짜증나요. 어쨌든 잘 다녀오셨죠? 저는 아마 지금 멘트하면 또 언제 멘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저녁 먹고 아이 생일이 이틀 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멘트 몰아서 하고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따 마지막 멘트 할 때까지 맛있게 먹고 올게요.

공티님 밥 먹었어요? 저는 밥 먹고 네, 설거지하고 그리고 왔어요. 한 10분만 있다 일을 나가야겠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저녁 식사 때 생긴 임무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양말을 안 신고 고무재질에 신고 갔더니 뒷발이 많이 까였어요. 밴드 붙여야죠. 당뇨인데 뭐 회복은 되겠죠? 커피도 넉넉히 두 잔 사오고 둘도 샀습니다. 당뇨는 심해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조절 잘 하세요 꽁치님. 먹는 게 문제죠 늘. 합병증 생기면 큰일 나니까 조절만 잘 네, 건강관리 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꽁치님은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늘 걱정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피나인요 하시면서 네, 청해 주신 곡 뒤에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도 3시간도 방송이에요. 아주 방송이 늘어지게 많죠. 그러고 보니 내일 시간표도 올려놔야겠네요. 자 여튼 네 함께하는 저녁까지 음악 함께 잘 들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면서 밤에도 열기가 가득한데요. 이 시각 서울 27.9도로 열대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도 열대야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고요.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 37도로 조금 낮아져서 폭염 경보로 완화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체감 35도 안팎의 찜통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0mm, 전남과 경남 서부는 5에서 10mm 예상되고요.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중부의 전북에 5에서 40mm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 보면 서울 33도, 대전 35도, 대구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오후 6시까지는 고농도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해와 제주 해상은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풍랑 경보까지 내려진 해역이라 해안가 안전사고 위험이 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시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이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네,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에코노트의 문 키스 앤 믹스의 크레선도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버님. 몸이 극도의 뻐근함을 보이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뼛소리가 아주 뚝뚝거리네요.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잘 버티고 잘 살아내 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면 몸이 먼저 아직 쉬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죠.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 뻐근하면 한 주 시작하는 발걸음도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늘 그렇듯 이번 한 주도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이 와 있을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틈틈이 몸도 한 번씩 풀어가면서 컨디션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으면서 힘내고요. 한 주 건강하게 잘 시작하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어요. G.O.D의 툴러브, 하성운의 버스, 동방신기 믿어요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드디어 혼자 아드님 데리고 병원에 가네요. 날도 더운데 아기 띠하고 짐도 챙기고 아기도 안고 왔다 갔다 버스고 지하철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버스 안 어르신들은 본인들 앉기 바빠서 서로 버스 타려고 하고 제가 타면 앉을 자리 없고 임시 때랑 지금이랑 서서 가는 경우 종종 있어요. 힘듭니다. 오늘은 다 앉을 수 있겠죠? 예, 오늘 정말 큰일이네요. 혼자 아이 데리고 병원까지 다녀오려면 애기 띠에 짐까지 챙기고 버스, 지하철 이용하면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바쁠 것 같은데요. 더운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그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아기도 편하게 정인 엄마님도 조금은 숨 돌리면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먼저 자리 양보해주는 따뜻한 분들 만나면 하루가 참 든든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작은 행운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무더위 지치지 않게 수분 잘 챙기고요. 저희 방송이 오가는 길에 잠시나마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DK 디셈버의 이미 아름다운 그대, 틴탑 리엘의 너에 뒤에서 홍대광 나를 사랑할수록 정해주셨어요. 두분님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더운 아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것저것 하고 오늘은 추가로 엄마 여름 이불과 제 모아둔 옷을 빨고 있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1층에서는 잘 안 말라서 옥상에 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을 얼마 못 자서 피곤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조만간 시간 내서 아침도 먹어야겠네요. 터보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예쁘다 그대 예쁘다 자유롭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중간에 예, 동방식이 노래가 겹쳐서 예, 노래를 또 바꿔주셨네요. 역시 올해 청취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딱딱 알아서 해주셔서 고마워요. 정인영모님도 아까 곡 겹친다고 바꿔주셨는데 또 그 겹친 거를 꽁치님이

바꿔주셨네요.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셨군요. 이것저것 집안일도 하고 여름 이불에 옷까지 빨래했으면 오전부터 꽤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햇볕이 강해도 습도가 높아서 빨래가 생각만큼 잘 안 마를 때가 많죠. 그래서 옥상에 널면 바람이 좀 불어서 바람 덕에 빨리 마를지도 모르겠어요. 잠도 부족한데 무리하지 말고 얘기한 것처럼 시간 날 때 아침 꼭 드시고요. 더운 날씨에 끼니 걸으면 더 쉽게 지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면서 잠시라도 여유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아침부터 푹푹 찌는 월요일이네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더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거 있죠. 출근하기는 싫지만 회사는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도둑 청취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VMX 바닐라맨이더군요. 오늘을 보내 엠플라잉의 블루문, 최성균의 블루문 청해 주셨습니다. 네, 주말에 괜히 어디 나갔다가 더위에 지치느니 집에서 푹 쉬는 게 오히려 최고의 휴식일 때가 있죠. 충분히 쉬고 충전하는 것도 주말을 잘 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출근길은 역시 쉽지가 않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시원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에어컨 바람이 최고죠.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저희 방송 몰래 청취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컨디션 유지 잘하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야옥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황치열의 우리 여름, 강타의 그의 여름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오늘도 아침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안 하면 티나고 해도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며칠 후에 또 해야 하는 함정이 있네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얘기네요. 집안일 안 하면 금방 편하고 열심히 해도 티는 잠깐이고 깨끗이 정리해놔도 며칠 지나면 또 할 일 생기는 거 보면 집안일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부터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면 집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땀은 조금 나더라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면서 잠시나마 여유 느껴보시고요. 무더운 날씨 너무 무리하지 말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